0: 건드려야 할 말이지. 하나님 대한 오른발 월월해라. 하나 거꾸로 건드려 말라. 예쩌나 말할까 바로
1: This is Blackout on Triple J and ABC Radio Australia.